옴 나나나 까야 내게 난 내할래 마복 마복 눈차이 오펑사 난 야나 그럼 드낭띠 노래 그러고 그랑 세골라 당연히 세골라 만 세골라 하니 또 아구립대 만 세골라 하니 또 아까이다만 니낭 노래 노딜호 대 알람 눈눈 예 군낭은 그러냠 당연히 세골라 노래 플라오 ang nyadui te nyadui tangan na te nyadui rinda mang dui na tanah kalau dui kalau nan bat pralau kalau nan sudah kasih kalau tanah ta mabuk mabuk kita na ina udah kasih ta nore kalau buk kalau nama jauh buk kalau